0: 年看那吧，当地马沃的宋格林村农西巴罗那儿，见得些些东西，种些个别个人我住这个就业了。大夏夜罗嫩的人过了，林带些些个农的种米这个啦，土马尼这么多个，再往村那个下去走着。下去地这个，大仓马金金色几六年都没走着，人家啦，我们你忙起还是个什么？等一下，下阴带真等起那个村都是个这个有年都没走着。第二年后为罗罗家接我，但这有些关开挖子个，内心这个的等于下一代是学者，培养来的个呢，大同下一个朝鲜的样培养这个，大人们各个地方的多样，这些东西都么子个，第么这个大新计划等个你去吧，新罗兰巴镇门个话说，是比历史么的当然，朝龙中个平板的吧，还是得很多东西都么子个。那不得呢？起码啦，下一个娃儿个真正的读过结束啦，下一个什么嘛？得腾个硬呢？才隆重我嘞，而今村单比多年单把着了，也可不是那个说起来错大等乐了呢。得是了，心急急是吧哩？谢谢谢弟弟，爹那个严重之类，还真个有声音啦。对你呢，错你啦错呢，没得么容易，爹那个啦错别人人家严重声音啦。我从中央民歌是第六个满天金库事件来的登客，他们人家那些些些个民族些啥子，这人家那下一代那时候能弄个这个的做这个能啊，下一个什么的这个稍微唐朝弄个大个，是搞的人家那些些蚂蚁那种个。个人的呢，打下一个对个马看的故事，一个门路个下一个西班牙人的些些蚂蚁那种个。四名的呢，打卡马龙不记录个下一站，等你拿茶送我那个西伯的谢谢谢呢，打明白个日本屋里谢谢一句啦，该得谢谢一个这个家伙，人个听得个样，乐观的怎么子个解决？第么次个乐观的这个是二个这个的等于全部以羊毛以谢谢一句得了。人家呢，下一个李鹏啦，更冷的，太个的，谢谢谢过去操作，但那么这个，几等个的等于谢谢一点呢，但基本的，没弄你多么个着。大人个下一代谢谢一过去操作样，还了因此么子固定的样，还整个做这个。大人人家呢，大下一代天那个这个，垃圾锅这个是搞啊，谢谢呢，还整个让你多么个着。俺爷那些些一个这个下一个南京的都过年么子个的等于，大些些些当然，老很的爷那样这样啦，直接通过个，大下一的俺爷站着，等你下一爷站着，大些么差不过那个能吃的么相当啦，些些些吃的不当那种个，等你爷那些些些吃个你热。这个人呢，年轻气猛，努力呢，他做下一个固然我，是给是更乐极啦，些些些给摆着了。谢谢马云那个人呐，听得个人家那样，人家老夸张嘛，是记得等的。冷天的下一个谷歌那个，那么记得等的。谢谢一个你，谢谢一个的操作样，大老夸你个跟题目个人家那下一个土八个几年，说你个谢谢一点站着，样呢大阿如马尼个几年人个，大见呐谢谢一那让你都么子个，和你人家那下一个。李波啦，张卡，西巴吉啦，谢谢一个这个搞啊，满八个车墩达啦，谢谢一点呐，连着个可特一特个。
1: 所有人切特。
0: 年轻人吧，当地所有人切特个凌晨呢，从我路进我这个所有路人个个人节目，光出个点成乐体，空气上边出啊时间难些了，海底没弄切特能有把地上金币，也去年轻人比舍不得年弱。
2: 对当大大个门神来木加入的，人家这个中国能落，各大个一拍起那单得过你的么子热死。我了让兄中国空内人家这个大大个老熟个，一白马过做，再一做，哦，得个你大大个。路里里里里人家的他们路是跟他们的跟我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他们的跟 되게 그렇게 했다가 먼저 와지 요노 처리했으나 어다 그거 로마다다 녀마치가다 녀마시 저걸 다죠 그거 로마가 남바다다 통막스만 지라지 아 다다 그렇게 지금다 먼저위 뜨거즈나리 다 녀마 역수 녀마가 차득 어떡하거다 그거 랑진다 저리다던에 로마대양 저독성니 어떤 뭐 다 용타이나다 그 통막스만 저독성니 어떤 뭐 인지단 저와즈나나 되게 송조 아 다 그렇게 지친랜로 참무즈레즈나 그거 나르와 아 다다가 동원전주 뜻치즈레즈나 다 도고 장차 아 라라양 지지가 장무기니 아 아무치아이니 어떠모래 요거스 되게 다 차라 정와 다 그게 차흥다리 지간 치리 아 다주 사자 조사르더니 라라가 어다선에 지이데 나카바긴 첼리 카바가 아당된주 텐땅 카바데 치리드게 지고니 그게 또모지엔즈 다랑슬 저 참참조와 그 미앙아조요니 미트그조요니 또모랑아일리치야스 덴조니 로마 장크이니 달라가나 버라다 치메니 잠부이니 아 덴조니 가예빈제나 다가 곤종스코노 다다가 즉즉 고크르이니 종종이니 아 로마 또모엔스 아 대단하다 로마가 지무 아노아탕 다가 치총이제나 양츠게즈 치니 아 다다가 또모엔스 아 대단하다 로마 섬지조 델리도 니히도니 양 또모라요스 아 다다가 그거 로마가 끙다즈게 아랑니 아 대단하다 로마 리리히도 누구티 챙코노니 아 다 메토고 카리다탕 메토고 대다 차즈레다나 다 메토고 카루라 무후 아다 다가 메토다 시마레브 다임자와 온 도모 망한 찬니 아 도모즈리 대단하다 메토는디 개수가 장식 떠니다 지레즈나다 그게 아다 메토다 켈리 야소나다 티후데다 지레즈나다 강와다다 나르무 렐럽 지그지그 체체 아다 다근디 소라가 예브나무 어떠무다가 끼니 아다모스 아 대단하다 다가디 강와 리리그나다 샨저 섬지 앙아리 어다 뜨무요니 따리 되게 단단한 흥이 자라 집지시는 알라카나 요노 어다 르무가 아달라카니라 다 그거 강화가 잠테 있고 지금 알로머라모 지금 만나 감나라모 있는 데다 언드케 요노가 다다 그거 인즈나루 담오지엔스 되게 다 샤만다 커미티 떠나 그거 샨저다 카토다 정셀료니 아 데도니 다글라카나 짜그르무 안드모 십차오니 덴조니 아이브 덤종 되게 즈게즈 레르비니 안다모 옌시 데다다 다그 샤마가 쇼크치타니 체레즈나다 아조 테와 칼지리다 샤마 느겐 자르수 푼잔루 가루요니 덤모 데조니 샤마가 능니양 다그 샤마 아 가니다 다그 능 능힌잔루 니린 자리도니 안다모 옌스 키와리 아 데다나 다그 데인제즈 크라다 다그 공니샤노 타르다 로마라 샨저 ᱫᱟᱛᱟᱜ ᱥᱟᱢᱟ ᱱᱟᱢᱟᱱᱟ ᱥᱩᱠᱩᱱᱟ ᱟᱪᱮᱞᱤ ᱚᱱ ᱫᱤᱠᱷᱮ ᱥᱟᱜᱩᱱᱤ ᱞᱚᱱᱥᱤ ᱪᱚᱠᱩᱱᱤ ᱫᱚᱢᱚᱜ ᱥᱟᱢᱟ ᱜᱨᱤᱜᱡᱨᱮᱥ ᱟ ᱛᱮᱛᱚᱱᱟ ᱫᱟᱛᱟᱜ ᱪᱚᱝᱞᱤᱜ ᱥᱚᱨᱜᱟ ᱪᱚᱢᱡᱮᱡᱠᱟ ᱫᱟᱜᱱᱫᱟ ᱭᱟᱝ ᱟᱢᱮᱝᱜᱱᱟ ᱟᱪᱚᱠᱩᱱᱤ ᱚᱫ ᱢᱩᱡᱨᱮᱡ ᱛᱮᱛᱚᱱᱟ ᱫᱟᱛᱟᱜ ᱥᱟᱢᱟᱱ ᱫᱟᱛᱟᱣᱤᱱᱡᱱᱟ ᱥᱤᱞᱟ ᱭᱟᱝ ᱪᱚᱯᱟ ᱢᱮᱞᱟ ᱭᱟᱝ ᱪᱚᱯᱟ ᱚᱛᱟᱥ ᱫᱟᱜ ᱥᱤᱢᱮ ᱱᱤᱪᱩᱠᱱ ᱫᱚᱢᱚᱜ ᱫᱟ ᱠᱚᱯᱪᱚᱱᱤ ᱚᱱ ᱫᱚᱢᱚᱜ ᱫᱟᱛᱟᱜ ᱥᱟᱢᱟ ᱜᱨᱤᱜᱡᱨᱮᱥ ᱟ ᱛᱮᱛᱚᱱᱟ ᱫᱟᱛᱟᱜ ᱢᱚᱱᱥᱮᱱ ᱞᱮᱢᱩᱱ ᱫᱤ ᱫᱟᱜ ᱟᱨᱩ ᱤᱧᱡᱮᱡ ᱠᱟ ᱛᱟᱠᱟᱞᱟ ᱱᱟᱨᱣᱟ ᱟ ᱱᱤᱣᱟ ᱤᱧᱡᱮᱱᱟ ᱛᱟᱥᱞᱟ ᱭᱟᱝᱣᱟ ᱛᱮᱱᱡᱚᱱᱤ ᱛᱟᱛᱟᱜ ᱪᱟᱣᱟᱨᱮᱥ ᱛᱟᱜ ᱛᱟᱛᱟᱜ ᱫᱤ ᱟᱨᱩ ᱨᱟ ᱱᱤᱣᱟᱱ ᱫᱮᱛᱮᱱᱤ ᱫᱟ ᱛᱟᱝᱤ ᱪᱷᱨᱮ ᱛᱟᱱᱟ ᱛᱟᱛᱟᱜ ᱠᱷᱨᱜ ᱯᱷᱟᱭᱩᱱ ᱨᱟᱱᱨᱩ ᱪᱷᱟᱡᱱ ᱡᱚᱝᱜᱟᱱ ᱛᱟ ᱪᱟᱨᱜᱩᱱ ᱜᱟ ᱯᱟᱛᱟᱝ ᱣᱟᱠᱤᱱ ᱥᱟᱣᱟ ᱥᱮᱠᱮᱥ ᱛᱮᱱᱪᱱᱤ ᱛᱟᱜ ᱪᱷᱟᱣᱟ ᱪᱚᱯᱟ ᱛᱟᱜ ᱞᱤᱜ ᱟᱱᱟᱢ ᱥᱮᱠᱮᱥ ᱛᱟ ᱠᱚᱱᱤ ᱛᱟᱜ ᱟᱱᱫᱤ ᱪᱷᱟᱢᱟ ᱨᱢᱩ ᱨᱟᱱᱤᱜᱟ ᱟ ᱛᱟᱛᱟᱜ ᱯᱷᱟᱭᱩᱱ ᱨᱟᱱᱨᱩ ᱪᱷᱤᱜ ᱟ ᱥᱚᱝᱜᱚ ᱡᱚᱱᱚ ᱛᱟᱨᱮ ᱛᱮᱫᱟᱱ ᱟᱫᱟ ᱠᱨᱜᱮ ᱛᱟᱜ ᱨᱩᱦ ᱠᱟᱣᱟᱱ ᱫᱟᱛᱟ ᱥᱟᱞᱚᱝ ᱜᱮ ᱪᱮᱞᱤ ᱫᱟ ᱛᱟᱝ ᱛᱟ ᱫᱟᱜ ᱟᱞᱚᱝ ᱜᱮ ᱠᱷᱤᱪᱤᱱᱤ ᱟ ᱛᱮᱭᱱ ᱩᱛᱟᱵ ᱜᱮ ᱫᱟ ᱛᱟᱜ ᱱᱤᱣᱟᱭ ᱱᱟ ᱪᱚᱠᱚ ᱪᱟᱱᱭᱮᱡ ᱱᱟ ᱡᱟ ᱭᱟᱝᱣᱟ ᱛᱟᱝ ᱪᱟᱣᱟ ᱚᱱ ᱫᱚᱢᱩᱭᱤᱱᱤ ᱟ ᱛᱮᱡᱚᱱᱤ ᱛᱟᱜ ᱠᱨᱜᱮ ᱨᱩ ᱱᱟᱨᱣᱟᱭ ᱩᱱᱩ ᱛᱟᱵ ᱠᱚ ᱪᱮᱨᱮ ᱥᱟᱪᱷᱟ ᱜᱮ ᱪᱮᱞᱤ ᱫᱟ ᱛᱟᱝ ᱫᱟ ᱥᱚᱣᱟ ᱜᱮ ᱪᱟᱱᱭᱮ ᱚ ᱭᱟᱝᱱᱟ ᱛᱟᱜ ᱱᱤᱣᱟ ᱫᱚᱢᱩᱭᱟᱝ ᱫᱮᱱᱤ ᱛᱮᱭᱱ ᱩᱛᱟᱵ ᱠᱚ ᱛᱟ ᱫᱟᱜ ᱯᱷᱟᱭᱩᱱ ᱫᱤᱠᱷᱮᱱ ᱡᱚᱝᱜᱚ ᱠᱟᱥ ᱛᱮᱱᱟᱫᱟ ᱫᱟᱜᱱᱫᱤ ᱥᱮᱡᱤᱠ ᱱᱚᱝᱱᱤ ᱥᱟᱢᱟ ᱨᱢᱩᱨᱟ ᱢᱚᱱᱥᱮᱱ ᱫᱤᱱᱤ ᱜᱟᱛᱟ ᱫᱟᱜ ᱠᱟᱞᱟ ᱱᱟᱨᱣᱟ ᱦᱥᱞᱟ ᱭᱟᱝᱣᱟ ᱟᱡᱤ ᱚᱛᱟ ᱛᱟᱝ ᱦᱪᱟᱣᱟ ᱟᱡᱤ ᱨᱩᱱᱤ ᱱᱤᱜᱟᱱ ᱫᱷᱮ ᱥᱚᱱᱛᱟᱝ ᱛᱮᱱᱡᱚᱱᱤ ᱫᱟᱜ ᱠᱟᱜ ᱯᱷᱟᱱᱤ ᱨᱟᱱᱫᱩ ᱪᱮᱫᱟ ᱛᱟ ᱥᱟᱨᱜᱩᱝ ᱜᱟᱥ ᱥᱟᱨᱜᱩᱝ ᱜᱟᱥ ᱠᱚᱱᱚ ᱦᱪᱟ ᱠᱟᱢᱟᱥ ᱠᱤᱣᱟᱨ ᱟ ᱛᱮᱡᱚᱱᱤ ᱣᱟᱠᱤᱝ ᱜᱟ ᱪᱟᱣᱟ ᱥᱮᱞᱟ ᱟᱡᱤ ᱛᱟ ᱣᱟᱠᱤᱱ ᱥᱟᱪᱷᱟ ᱜᱟᱨᱟᱝ ᱡᱤᱝ ᱱᱮᱛᱤᱱᱟ ᱚᱛᱟ ᱪᱷᱟᱡᱮᱣᱤ ᱛᱮ ᱤᱞᱟᱥ ᱛᱮᱱᱡᱚᱱᱤ ᱪᱷᱟᱣᱟ ᱛᱟ ᱪᱚᱞᱟᱥ ota ta ga tsa ta lu lu ni ta ma ra sha yi ti ko na ota sha mu lu gu de ta ng ta chwa ta cho la si te jo ni anam se la si ta nda ta ta ga kong ga sha ma ra mu ra ni ga ni wan zhen zu chi ri anam se la chak chi tsa la ota shi ga na pan zi ta nda zo sha ma ji ka ta ga shik pa ga le ga nang na ran de ke song yo ri ta ta ga ndi sha ma ga shan shi kambu ta ka ga ta hung wo shi gi te na ta chi ri ta chu shi nga zi ri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ताकगे ताग दी निवा इंजे ज कसब जंग छवा दे नु ताब कता छ शंगवा यंग पे कन जुवा छ आ तिजो नि दर ताग शानजी ओ खनिगा इंजे ज क ता ताग हकावा त ngरवा आ ताग रुन द मोयन ते नु ताब कता निवा असला यंग वा चावा ओ तान द छुन जो मास आ ते ता द ताग शेनि इंजे ता सरगुन ग पास को नु कोनि शे नु तारत ओ दान द निरा चांग ग वेकन छस छवा जो जिता Sangha Khanel, Wakinga Tsepa Chopa, O Tini Tata Chwa Chopa, O Tihanchini Tata Anam Selwa, O Ta Anam Selwa Injiz Kundani Chakchi, Chakdang Chiwa Peli Datang, Tata Hongwo, Tata Chakpe Kono, Chiwa Pe Kono, O Damu Tata Rangshin Tata Hongwo Na Ta Tsachi Nus Konare, O Ta Ndajambunde Tata Pagpagla Ka Shiga Datang, O Tina Tata Shiga Pantong Chungwa Si. Tani chariz na taga taan jamnag injiz ka taga meghul ta taga lapa tagla pansi o te taan ta taga kongnishay kunu ka ta taga jamnag ta taga pagpag nal ta hongo chas gwanare taga di thorwa majig o dashong gwanu tencho ni meghul skunu da yang pagpag nal ta ni ga tsikson nal awal awal skunu

다가 같이 대랑 연다나 단디 랑쿠르 십실크 고르니 다 체즈기 십실이 예고가 다 십실크 고르니 냠주고 예고 살아도 너 예고 사건도 오는 니코네 진도 디즈샬라 디엔체가 다 니톤 냐니루 다와치비 티직니네 존데 다 락터시오노가 십실크 남바 살아와 명나 지글음 살아와 니 콘토 콜랑 쿠르칸트레니노 디코케오 도노 예고 사카고니노 디코니 아신도 디즈 응어초에 주엘라 도나다 저탕가 아추 다 랑쿠른다즈 샵시레 고디 다소 크르카소네 십실크 위에탕즈나 주고 영나 십실에 주 니코니 냠주고 예고 사 도모토 칸라즈나 다 아추 랑쿠르 치마 총스므르 강이나 다 저탈라스 고이나라 직총저 십실인데 크르카소네 회지그나 다 아추 니통 냐르즈루 다와 아다 저능가 십시리군은 너무 인지나 아초송니 니응가 다와 섬가 능즈르케 그렇게 십시리나 총느라 다회적나 아니 돈냐르즈루 다와 섬바통 다와니와 다와 찍과다오 그렇게 능가 다와 섬가 능즈르케 십시리나 총니 미슬 다회적나 로지그마가 십시리 주더라 다탕 다와 니가 근에 나르더나라 로지그마가 십시리 주 뒤쫓던 저와오는 마라 저와오는 마라 나리요 야 니 돈냐르가루 다와 저와야 니 더모라 티답가 주니 마즈가 십시리 주 니코네 다 치즈그르지 돈나 랑글랑 쿠르십시레 주다 다와테 그게 된직는데 뭐 고르지고 다 다와테 그게네 양티 니마카르마테 근근인데 뭐라 니마카르마테 그게 양직티 니마테 십시레 마탑지 양나 직치즈그너 저신 강망즈 강게 양티 초단주치 너무 디 초다선 타소 직네 주다 치즈그너 름르 그그가 점거 체바 오늘 다 주 랑쿠르치 마 중심 강나 십시르케 디 초다선나 름르 데힌적 점거 다 그렇게 점체 구르무니 자카르마 직게 체바적 지요니도 모르다 점체글아가가 다지스 군들 도모즈그 자라요 십시르 메레네 아출란 쿤들람 토간 주고디 다소 카르테 님저 돈젤라스 과 쇼송나즈고가 오다

0: 다 참아오다 로리아 탕크르 십시레군을 언정 어다 다우 다 탕그 어니 공거 랑쿠르크 드림 사반다 돈이가 뜨니 데리 어다 랑쿠르크 십시르크 나바르니가 직바직 총지르고 어다 로치그 나즈르크 쳇다 요츠포토 아다 치즈그르즈 동나 아 루 니와 땅 로즈와 또 제팔아스파 탈음게 십시르에 탑까 디헨제가 그렇게 십시르크 나바게 되니 나라 로치그 나즈르크 쳇다 요츠포 로 니근 촌니 십시르 탕치게 주더라 디낭게 십시르 사츠게 십시르에고노 아다 로 직과라 로 지와니가 마르토케메가 다공글랑 쿠르크 십시라니가 남바 아나바나라 로치게 옌그치다요 제보 로치게 탕치게 십시레 주터 아 인다다우즈게 촌네소나 아추다 통그드글람 사와가는가 아 십시르크 남바터 디 헨체게 치즈그레드 동나 당이 공그시에 고노가 어 십시르크 남바 사와 아미오난 디 드글람 사와니 디 콘스 마토그노나자 야나 치즈그노라 아 니 고르컴다 르그마 탐니 안 너무 그렇게 잘해요. 그 찍이 찾아서 그래도 당나 아주 랑그 가르클랑 코리안 중요한 찾아서 그러나 랑 코르크 득득 그거 당 그거 맹글랑 코르크 나나요. 제르크 그 그렇게 손이 면포 쳐지. 다 아주 로출 환이클랑 라카나. 어다 얘긴 듯은 보티 정도 전부 랑 코르크 공거 득글럼 지나 중요한 공거 잘음 그 십시래 주라는 뭐 니트스 맞사가. 디 한체 그 니와 모이 당나 다 회적나 아주 랑글랑 코르크 시엠란다. 양나 시가 남반란다. 어다 저조에 당노. 오야 랑가 소에네 안 코르크 녹저 땅이란 라야나 안 코르크 젬바그 찌 저땅에네 치저 땅나 단 점저크 오 딩거데 톡소노 잠보 오 딩거 강르즈나 시옙 남바트 랑가 삼제데리 저조 시타니 마슬 오 아춘 점저 상소에네 아다 동군 마에 누구르 잠보 오 동군 마에네 딩거크 쳇바제 땅노 잠보트 요츠보트 저땅나다 공거 추탈 안 코르 남가 로에니 참마라 안 코르테 다로 소마니네 인 참마라 다 치저 땅나 오 공거 지금 살아 잘음 그 십시래 주라다가 아 디코르타 그 가르 못 잡겠지 아르 못 잡고 제인 지금 니가 로레 손에 십시래 하츠 그 십시래 군이도 모른다 르 니와 모르 이렇게 선바무 간르다 점저 돈진 찹찬 쇼당에네 랑코르 그 시나 바레 시츠가 던저 손으로 잡고 오야 돈진 찹찬 쇼당도 잡고 코르타 영 어 쳐지그래도 당나 아 공거 아 잘음 그 십시래 자양나 십시래 그 지금 살아는데 아 코르컴난 로 잡고 못 잡건데 공긍이 셴도 거르긴데 선부 나마스누 마르토게다 르 잼바 요츠포토 공거 아추셰코노고 추 랑코르타 아 공거 랑코르긴데 잼보 옌당나 아 다치저당 십시래 그 군이 지금 살아가고 군이 십시래당 더모즈그라 아 더모즈그라 디답가 다 탕가 추 아 십시래 그 군이 더모즈가 참적 주야라 아 정마오 과든지
1: 레냠 카나바드나 군이 지나치다 저튼근 덤질 그 덴적 더튼 레다 땡이 올랑 쿠르 십시래 그 군이 갑다즈근들 다른 쿠르 십시래 그 군이 갑단도 존기나라 야치 냠큰 땅아나 다 칼와나비 냠름트 양땅 자르다 돈을 단다좀 다운 손이나양 다 다롱이나라 망츠고지 희김에서 양하 고금에서 냠 조금에서 너무 망아지간 거 마치 양땅 자르다 지난비 냠도 돈 지난비 냠도 그삽실 감망지다나 다즐 아다 소소고 지 세만 밥지오니 양지 내 질은 탐니 내 소중 탐니 더모리 아 사퍼도 좀 망츠군 소안디나 Аргунуга касар гитэк ата хившазык ян чыгдаук. Демсинзна чу лангкур шевшерек кур гормди тонян маньон азгар как кыра каблитэк даука.

야, 뉴니비 뚜꾸총총초 아크니마 조조시구노 실르니몬디어 당영당조위 당디나 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지르가스클마 시기등나레 알랭이 제스라 가시오노 뚜꾸총총치 십대년게요라 리앙아치 디징근 소이초니 실르마즈급 정주 영나랑가 파사 파이크 파마근 글름나요노가 양스타마즈급 정주 특시 개치너 파마함치게 영 공꾸리요지 아랑일 총시디스 워치치삼노가 알라땅알라잉 아양스타 녜무터가 랭그 워치게 질란 죽탐나 지니 워치테 디탕강 차롱송주 아니니 올랭그 타몽마인비 소진르그닌데잉 진진이트크리 리타나 쭈꾸총총 참마게 영이월데 아르니코도 카탕 참노가 실람 망아즈글린 히주데 시게치너 리타나 실레인지나잉 크게 탐모마이비 체치즈고노 치그니 가양스탄데 시피로 카탕 참니 아니니 시피가 합숙은데 인지나 군두이 탐니 섬니 시피가 라츠크토나 나치 히고노가 시샤 망아즈 쿠토르는 뎀비고니 크게 종탑가 리타나 탕디 조기 징지르그능아잉 쭈꾸총총와 랑초글랑노가 실레 토르근가 메뚝세고는데 쳇고르시요 조코총총 참마 촌지나 토르근가 메뚜 아 단지나 머르크 마웅와 능기스 파마게 야투케니 야코케 녀르라 데나가 총이버데 토르근근 지비 메뚜데 잉나 토르근근 지비 젠테치르고나 아랑가 파사 파일 니가신요추 아랑가 파마라 쯤주고요추 아랑가 파르킨 마이가 똥아요추 따다시게 개치는 덴지는 도미 차진영이라 리드나치 토르근가 미토세고노 실르녜문디 신년주이 두코총총치 롬밤나 녜비쇼르데 이코즈가 중아 아 따초랑니클링 히소나 조키 튕지르가 클마시그라 포타르짐라 실레녜주가 너고 두코총총 망아즈크 주캥가 나마데인제나 리그시요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리진나 같이 나충지와 아 다른 초글렁노가 실어 돌근근 메뚝세고는데 년당날 우리 실럭시 년무들이 조금 청청청마가 예고스가 정 터비였지래 다나 순이치 링든 조마글렁노가 실어 시충근 남카세고는데 년나당아 나충시비가 세그 찬충니와 티바가지근하시나 참모르 그다음 마르지근 조은탕요노 능기스 나스템라 시중안인조가 노그 조금 청청청마가 지게지그라 주 티바가 지키는 것이야.

0: 야 형님이 듣고 총총초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데 이제나 나 총시비가 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찔리 리타나지 티바가 찌크스 컬럼드 빌리다 땡이가 나스템 시둥 리둥 게서거 롱라스과 다 망아즈가 녜즈 듣고 총총 참마기 있나요 그 리 같이 실링 히고니 한치니 나스템 시히주 켈시히주 당회실 희주 당아지 희샤 정고는 망아지 요카 리더나 희샨도 청아만지나 같이 롭자가는 이 좀마탑가 더나 같이 다 합식 회차가라카니 영나 공성거 와르르니 파마 등아카 니근글음니 영나 랑 디와그 가보 단지나 제즈 사이고 뜨진 아 카시디 모진 콩남바근글음니 정고니 도무즈르라 리 디한신인지나 저거 총총 참마근 예버드 회의록이 주다시 개친을 회의록고 촌나 시중 망아즈요카 디당나가 징이버드 시중인지나 망아즈가로 디한신이 시중던지나 스카차글람니 실어히가스티나 지기니인지나 초랑거 좀저그니완다 집승이탐니 아 아니니인지나 랑거 스카차시 주그니완다 영집승이탐니 도무즈르라 디한신인 예버드 히고노즈노 시중 어리중 영나 나스템 아 다르 칭그진 강당 강즈기나 영 나치 담지티 잡로니 히고노가니 일그라 삽샤 영나 랑토르가넬라스과 망아즈 스토톱 니스와 삼직통 조영 시게 치너고 리타나치 티파가치 카스칼음 더질라니 가타가 아치스카비그 탑실이노가 갈랑친땅 저그시니 가나스템즈게니 조엘 다나 두쿠총총 성마가 아치스카비그 가나스템시 피캅스 차그냠지르다 참우즈그레 담지 치시게 Tana shtamjilta njina di hanchi ni ta njina yuqwaazg shilhi ahi ga chuurang nika yung tsua tazg shi.
1: Zaka tang alang chin. Namka ngu shang

0: 호시기스티노 나나타 쩡긴긴지나 니똥노가 하모무라 샤모 아마르충니가 요노히송스야 다니타 샤모 아마르충라 아모무니가 시르 잡당스 아모무라 샤마르충충니기영 아랑니께 숙집께 진친 엉원바디 과진시규체라 머기 체리용노가 오글음 심부다라 그히 크와다정이 과진시즈야 아리 형님이 조금 총총소 포자림가 저존 잠랑가 시중 적진 원 현주름이 회인속과 초가 샤머 총총 세고 놓아 나름도 시했던들 조금 총총 참아가 하나 하름 뒤 초가 삽시하라 아니 이리 차석독 다 아리 조금 총총 참아가 영 이제는 잠랑가 시중 적진 망아즈가 따주라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가 하나 하름 망아즈가 년주 나리와이 조금 총총 시초 나영 시중 적진이나 조금 아랑가 파사 파이크가 나름 힘킨다더요나 나도 나중 시비가 림층가 티바가 시키클마시기 초 아랑니키 히노가 나름다 포자르짐라 능아기스 나님가 조금 총총 참마 냠줄이죠 나리와인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노리가 로브시글리뉴리 가르콩
1: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2: Lose je je chung zhe wi gar kong
1: na chung lo ren dan xie er bi gar kong zhu bo chung chung cuo da da qi cuo na chung xi bi er gan ci lin cin jie er bi gar kong ge cian bi xi dang na qi xi xi cuo mo de a lo ge jie zhen zhan

야 능리위 두구총총초 다스타치적 산진능 전반데 인제나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등디 리비 가르콩가능아 나총시비 대통진 신고 두크촌니 차름 등디비 희샤 고르즈긴 지나 참망 오토지인 디한치니 시흐슴 제룩 늪질리다땡이 잠릉나 멍더적구이 찬예 리바와 아 데나 소군 제모 플라토시 군운더가 담지즈가르디즈 참망 오토주일 두구총총 참마게 10등 용고

0: 홍위 탭섬께 노르버드디
1: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람드그실
0: 삼시클럽이 알음께 고무두디
1: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스마실
0: 소브린 저크

0: 고.
1: 자치.
0: 원래 자치기. 응, 나 제몽이치.
1: 오, 제몽이치.
0: 원래 뜻이고.
1: 오, 자치다 일하면 좋구나.
0: 원래 자치다 일하면 나 탕도라 마용 타오. 야, 디나 디랑 글린 쳔나니 조 샤르가 안가니와 고브디 고가.
1: 야야야 다 니와스 메나다 메타 다 와크 인멘트 피야.
0: 레디디 야야야. 아템디시 디랑 글린 쳔나니 샤르가 안가니와 고브디 고가 니크브데모.
1: 야야야.

0: 야도부 초데모이나
1: 어 도즈바 데모
0: 데모이 도부 땡글렌센 디나가 시크토나 가스시 아 전다나 저와즈 가르나 고르기 자요 토마르 라닐 고트드간도 디즈게나
1: 아 팔세 코냐 파든도
0: 파일스 제 코코냐 화든도지 아 아리 도부 화든도지 글리르기 쳐드기
1: 디리타메나도
0: 나랑아다오나스기니 야 디나니 초언더니 저와즈가 가르나 고르기 자요 치레진용고 야.
1: 저 돈 모두고 캐튼다고.
0: 아른 톰붕고가 탕크르 쇼그런 아른 톰붕고나 찾고고 아르시금 토난고나 찾고고
1: 라트리바
0: 라트리치 말이야 다 찾고고 라트리미니 다 잠바 찾고고 다르초 어르 레라 다르초 어르 아리 다르초 어르 아른 톰붕고가 탕크르 쇼그런 거나 다르초 그러고 Holy, Yato and Yom, you go. To a new mo, two, Tung Hombus on you. Yan Tung Hombus on you, not Tung Hombug and Torning us on you. Tesoman Torning Gum you. Yan Tung Hombu Torning and Yangachel Sega
1: Mahadewa.
0: Ara
1: Ningo,
0: Ari Tung Hombu Torning and Mahadewa. Yatani, talk some bam on you go. Yeah. Huh? Hmm. Do you have some bamboo? You are a little bit of a
1: little
0: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Нет армазга рапага салг нижара же нижара рна нижара чи нижара дын тоочера
1: нижара дын нижара
0: нижав же нижар рна нижа чи нижав дын тачунан кычын демгух

0: 이야기.
1: 그렇군요.
0: 하시든다.
1: 뭐냐 화든도지.
0: 화든도지 야투부 화든도지 아기.
1: 네 따르마베 아니게. 네 게라다.
0: 니게라 든전디라
1: 니게라
0: 뜨거든데 마셨다 야 니게라 뜨거든 클레지나 아단키셋 야디 아템디시 뜨타 니게라 뜨거너
1: 녀타르마즈가라
0: 빠글 살라 니게라 뜨거너고 야 그래 야타니 저 아저 아무도 오크 로르지그나나 탕통 자우세고는데 오크 삼바 토마 펭켄레라 디나 통통 자우고 돈비 삼바 터튼스 돈비 삼바 터헌스 더히크 아히가
1: 야
0: 통통 자우고 돈비 삼바 땅스

0: 야 저거 데모
1: 군바 데모
0: 야 데모 야 저 때는 그리 신디나 식들이 로와 쳇튼 야글은 비켈 선좀 즈가 치흐진 저거스 군우 갈런다 스가 그리
1: 어찌도 군좀바 토마도 치는 분
0: 야 드니
1: 근데 마운드스 그리워
0: 마운드스 그 로와 사가 마운드
1: Let's go.
0: Yeah, Dimo.

0: 야 저거 데모?
1: 저기 또 새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그뭐
0: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1: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0: 럭치 그 럭치
1: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Nikon detmayın diyor çete kadar kalkılır çıkır ne?
0: Öyle.
1: Ne kıyım ayağın çıkır neyin?
0: Hı.
1: Geçeceğim onu ha. Nikon tomuğu akışan başlamaktan ha.
0: Nikon tomuğu.
1: Öyle.
0: Ya kapıcı milesine koyduk la demo.
1: Oo ya ya kapıcı milesine koyduk la demo.

0: 야 저거 데모
1: 뭐냐 데모 인초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어 갈린케 닐럭신데 나 친구들 만나 버스 통화 용라 밤일럭지
0: 다클레 야 꽈든치
1: 저거 너마 예둔가 망나야까
0: 너마 예둔
1: 아
0: 요너 너마 예둔
1: 어 야 또 거기 거가
0: 예둔가 망나더라지
1: 네네네
0: 예둔 너마 강도 거라 예둔 너니 오늘자
1: 나마가
0: 고르즈글라브니디야
1: 네네네 티 마르메카
0: 티 마르메
1: 어 카딩케 오티 디타 예동가 마르 카로데 나치 추가티기 도제 카네노스테 인도초
0: 오 예든 소고 마르즈 고르글라고
1: 오야 오야
0: 야 갑지밀레스 마 고르글라디모
1: 오야 오야 카딩케
0: 야

나 저를 찐 집안에 담아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항이스 밤이 종라신니 잠재 등 스시사지를 꿈기들라 밤을 찐는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사지 디현

야 대난 참되는 아치 문터도 영아르진터 검무미리 전화하신 킨제 도보시거리와 다르들마 세종직 근릉 위상마라스고노고 세르근디 냠거로뇽지엘

0: 야르테 등그 상글란디 테나 와르쿰데 나치 총천즈가 냐누 지스 먼트테 나바츠 그 냐름테 스티르그나 스코고르길라
1: 아라 렌체
2: 아마 아까 들리지 뭐
1: 아레 고 탄송 마이칸이 볼데 카토가 토너라타 나 타이크르테 요라 마송아 체카 사카나 와용아야
2: 아마 아마 타 소소소 올레 추 레고 탄송 마이칸아 타지 니야 고야 타 차마즈리야
1: 아 하레고 탄송 마이칸 타 샤가지 찌게라 다오나타 머 간고 니가라 테치 송타 찌그치즈 샤타야 나 가모 송가 덕테나 케니 아득치즈 조고노 초막사세 키초치
3: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모르크
2: 아마 아마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조키
1: 머게가니가 예치모즈 건드다 니힌다
2: 망이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칸아치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누리야 아까
1: 오이
2: 나 맹칸드니나다 닐리 맹치쿠나 축구진이 꾸어무 지나 리콘 사차이 디미니 나무 추 활롱 사차이 디나다 부산 주주 말이 봐
1: 조 그거 알아 난 골록 거라무 난 나축구진어나 차주 활롱 거라욱 초록 거라욱 장송 맹칸니다 샹친 용기 냠리 맹치쿠나 축구야 만린다 까지 맥 나 가무랑 아니가 다니 덴톡 치카랑아 다니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즈가라 쿠마르구타야
2: 아마 다 쳐숨기 당일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데
1: 야다 춘조나 마송콩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파마리 냐테라 템메템 요크
2: 아마 다마즈모니리
1: 망가부
2: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 어떻다데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어 겔든 거트 어 든든 데야
4: Шканлыг квашкал нана Чангсун манлым. Ринзыр бағныл шуңна Чангсун манлым. Чангжы нюнкам чына Чангсун манлым.

야 뉴니비 두구총총초 아크니마 두두시구노 실은년문디어 당영등주위 당디나 총시비가 측그 조기 징질거스클마 시기등나래 알랭이가 제스라 가시오노구 두구총총치 십대년거요라 링아치 디징근 소이초니 실은마즈그 정주 영나랑거 파사파이크 파마근 으글음나요노가 양스타마즈그 정주 특시 개친을 파마담치그 영공구리요지 아랑일 총시디스 워치가 치삼노그 알라땅 알라잉 아양타 녜무터가 랭그 워치가 질란 죽탐나 지니 워치터 어디탕은 잘롱송주 아니니 우라랭그 타몽마인비 소진르그닌데잉 진진이트크리 리타나 쭈쿠총총총마가 영이월더 아랑니고도 카탕 참노그 실럼 망아즈글린 히주터 시게치너 리타나 실러인기나잉 크게 타몽마인비 체치즈고노 지니 아양스탄데 시피로 카탕 참니 아니니 시피에 갑수근데 인제나 군두이 탐니 섬니 시피에 라츠크토나 나치 희고노가 희샤 망아즈 토르는 덴비고니 그게 종탑가 리타나 탕디 조기 징지르그는가 영 조코총총와 랑초글랑노가 시라 토르근가 미톡세고노데 쳇고르시요 조코총총 상마 존지나 토르근가 미토 아 단지나 머리크 마웅와 능기스 파마게 야투게니 야코코 녀르라 데나가 총이버데 토르근근 지비 미톡데 영나 토르근근 지비 젠테르고나 아랑가 파사 파일 네 가신유 아랑가 파마라 쯤주고요죠 아랑가 파르클 마이가 똥아요죠 따다시게 개치는 덴지난 도미 차진영레라 리타나치 토르근가 미토세고노 실흥예문디 진연주이 두코총총치 롬밤나 년비쇼르데 요코즈가 중아 아 따초랑니케 링히소나 조키 징지르게 클마시그라 부타르짐라 실린년조가 너고 두코총총 망아즈그 주캥가 남아 덴지나 아리그시요

0: 년주이고 저게 증권 노진이다 샤머 총총그 메뚝 치땡이 아모모가 흥흥근다나 돈당스 머기 아모모가 흥흥거 구시오 노르기 타이크근 안 주당스기야 다니다 샤머 총총 아모모가 냐척은 야마송이 아모모르 추아니다니가 치치치그리 지티노 짱크그 도리치 초 다치쿠리야 더스 이영 샤머 총총 그세죠 아모모르 추아 남죽다니가 치치그랑거리 지티노 영정긴가
1: 도리롱 초녜 찌꾸리야 지브셋
0: 이영 샤머 총총 그세죠 아모모르 추 수드 치치치그리 지브셋노
1: 다흑정긴가 마브졸라 도다 추 흐사치꾸리야 지리
0: 총톱시가 냐차그덩니 총톱시가 마랍덩의 용이 샤머 총총영 처멀 땅당스야 다니다 흑정긴가 호직덩이 냐차그덩니 냐이 하냐라 코송스 아리에토코 총총 참아겐 덩스기 조브라 샤머 총총라 아모모니가 아크 흑정긴가 흐숨보니 땅스가 다 지크돈더 치숑진이나 아치 마타타 년주이고 더니 정근 심 소라바위 하니라 코리단 우스카데다 얼무엔 바즈 톤탕즈야 얼무엔 바데그 알기 쿵그능니 하니라 코리단 우 정근 알기땅이 카르와 능아용이 멤다 치크 정근데 아르갈마 장탕스 더니 타크르기인제나 정근거 호시게스티노 능나다 정근근제나 니토노가 하모무라 샤모 아마르총이가 요노히송즈야 다니다 샤모 아마르총라 아모모니가 시르 잡당스 아모모라 샤머 총총니기 영 아랑니크 슈흐춥케 진친 응원바디 과진시 주체라 머기 체리용노가 오글음 심부다라 그히 크와다정이 과진시즈야 아리 녀니비 쪼코 총총초 포자르짐게 제존 잠랑가 시중적진 원 헨주르미 회인초코초크 샤머 총총세고노 나르뜸데 셰땅르 쪼코 총총 창마게 가나르뜸디 초크 샤샤라 아니리 차석톡타 아리 쪼코 총총 창마게 영 인지난 잠랑가 시중적진 망아즈가 스타주라 능기스 아랑가 파사 파이크 아나르뜸 망아즈가 녀주 나리바이 조금 총총 시초나영 시중 적진이나 조금 아랑가 파사 파이크 가나르뜸 힌킨다드요나 나조 나총 시비가 슬림층가 티바가 시크클마시기 초 아랑니키 히노가 나르뜸다 포자르짐라 능기스 나님가 조금 총총 창마 냠줄이죠 나리와인
2: 히르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3: 로류가 로브시글이 녀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조이 가르콩
3: Lose je je chung zhe wi gar kong
2: na chung lo ren dan xie ri bi gar kong
4: zhu bo chung chung cu da da qi cu na chung xi bi gar ci lian qin jie er bi gar kong ge cian bi xi dang na qi xi xi cu mo de a lu ge jie zhen zhen

야 능리위 두고 총총초 다시 저거 산진능 전반 된지나 나총 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등디 리비 가르콘가능아 나총 시비 대통진 신고 쪽크트원이 차름 등디비 희샤 고르즈긴지나 참망 오초지인 대한진이 시흐슴 제로군 덥질리다땡이 잠릉나 멍데 저구이 찬예 리바와 아 대나 소군 제모 플라토시 군운더가 담지즈가르디즈 참망 오초주일 두고 총총 참마 게십던 용고

0: 이른가 선진 폐제 시치영라 키 트럼프 등 카프르 등 와실 폐제 시치영 등 제물로 시지 푸진지 체근인 트럼프 등 카프르 동급 이른숙 땡갈와 특출시 비 삼굴로 제족시 원정의 페스크후이 이른숙 제 삼굴리 시적의 능돈 제임바 살부르 적미 페스크후이 다롱세지르 아르 슈그니 디즈 돈비 오고 탕디 어르스 등 아리 선진 와르디 카브디 능둔 소우 우클란디 나둔 므그스 종요 카브디 트르드 푸진지 아리 슈그디 우클란 와르디 갈와 샬루 드 동칠 디즈 카히 돈버 고알란트 비다단 어르스 선진 푸진지 체 근인 디 고모르 선진 종 슈그 자츠 그등 사이적 베니브제디 어르스 등 아르 야크미 제 선진 디닌들 카브르 디물 시흥 우클란디 냠닌 특주 젠던 종등 이릉거 니브 어르스등 아르숙전 제와수고 믹스종 요셀 터키 선진 지흑기 지진 옛날 소리 이거 잡적 시발리 로종아 마숨비 너 마숨비미 저축 년주를 통글 셈마초 소이 때다 저식 비치 직년이 종 니든 던저저리 소이 따나 저축 년지 다르지 샵스 총위 엉툰즈기 비 디름데 디 로출 타니 니브르다 산질시기 루조가 마숨비 너 마숨비미 응투레시시나 당름시마초 루조가 손바당 루조빌 마숨비 너 마숨비미 응투라 카테데 김덕가 도듬 요실 논출샤지리와 나무동요라 샵시 총브르 름바투비 성와 송슈브제 디그즈 요르기바당 능투나 예시르소 르그트르시지 릉샤동요 소이글리 다동스 수군들위 자르지 샵시 총위 Kumlhawi shabshi gangrung donchul shil machukba dang taitung gishi ni yu machukba suh tanbub shiyo. Adi sanzan talangpu yi cij jinyin dandun. Sota arib ji yemen khusi chagchi par mugbi dongdag ngil chul chul shig sabar masil nyugnir gi di nang shigman tag chungi yinsir. Talang Poonin dara Tena Shi Ngwadir Songni Shemtan Tangan Dei Meng Dang Tsukla Maashi Gung Popchang Garbu Ra Sangul Bar Shajir. Ki Sota Arib Ji Khusi Chagchi Bar Mugbi Dongdag Ngil Chul Chul Shig Iman La Shanjuk Shajin Yonsir. Ki Shajir, Nga Su Ti Chul Shig Jangsil. Nga Tsi Nyechir Shungwi Njabgul Tuankin Hihtuk Shungyo Bi Njognir Ngang Di Nang Shigman Tag Chungi Yonsir. Nyechir khuzi chagchi bi thang mongwur sota arib nga khung jian namzhi thang tang udoor nama jiggu lan jabgu shi. Sota arib ji sotil shi bi jak mongwur nyamzhi la mokhungi tantun, zhichun chiwi magdun gil chul bini khuzi chagchi bi magdun dobkhi la dongdak tongzhin upa tang. Di nilam parindi jarjia torzhin upar masil, yemin sizhung mokhung la warnang rukchur ndonchul shi zhin yosir. Nyankanaba thangdi jechi sanjir lenchan shi charisung, Lianchen di somzhig ba nyangshim cerang tang somzhig gankirwa sonum cerang tang huabdana diya tsumukjil, darkilwa dorji cerang, chachib darkilwa ganchig cerang tang sonum rinchingin, rinzin rumi chachigan helam tibshani, tadimushi.
1: Lovr donchin jongobar ngongog shi di vjivay denchig lan gansung shi gi.
2: Denchig tonchil shi par meri ririn ganchi yul.
3: Арджал чим мхсэр чигняа хэн арангнил сонви гоча чим чун тан хжулэм
4: Яа цэдэнг санхын ханжи чанаа бав дэ мүйна чэци дифтэр цонгын жанрг нямчин кэн уркл лунчин гэ чим чун тан хжулэм лэцэн лахсан бэр гавсэш га танди лэцэн донзэн ба тан цомжг ба тамжин чэвэн дина танди чим чун тан хжулэм лэцэн дэ цамба чунг гэ нигэв гара цамба дунгэна жохэ эшибра Chamba Nyuyab Chacham Khipshayin, Shunin Aatso Terang Chamba Tungo Gana Aashki Juyel.
5: Jul Hui Chema Chungsum La Chamchil Chatang Ranpayin. Jul Hui Rishib.
4: Renyan Kanamba, Dina Terang Chamba Tungo Jokhi Aashib Ka Chamba Ndinang Ngaatsi ngolog uwarg rangarchung khal darlag zung arjimhil chondil ngagtung khang gavchabde nyaktoqa gilig jil daatangi chawu saagni nif shungnu ga kinchir ka chwajaz ka shungni kabdaay jayin. Yaa gilig chaw demu yin na?
6: Oo, demu ngunzumba.
4: Aray, demu yin. Dedang na, togtungu daa chichu saagni nif shungnu ga daagir kinchir ka chwajan da ngoo chamuzgi yinay na chwajan da chayif shungni na. Daa chwajan di tandi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세네 랑시 갑 촌다 무스기 오탄디라카니 마도 총시위시 츠스기라 니시 총촉게 캐츠스글라카니 마산바카루 통이달리 야섬 좀온다이달리 시엔 츠스기라 마시 심치스기 쳔실즈누 오타 콰튼드 바지도나 쳔나 콰튼드 사망아스 요크라 따티는 거라 벽은는 거 사이 제끈는 건 냄다뜨니 오탄가랑니라 따와자 던조라 쳔소이 따젠조츠 쳔소이 센나카 촙튼 따위 말이야렘 부치가는 켄가 오탄가 쳔친가 하마니 콰튼드다 니치 짱거 오당이 든 친구 하마니 과천 담바가 쇼고 이 갑다뇽 녀석실 오타테 이네 이나 든 친구 하마니 가라 머차라라와 카카엘라 아니라 자마 타틀다 땅이 오다 터머 니가 든 친구 아마가 과천 더 식샤나 오다 든 친구 아마즈가 쳤나 마르니 아마 코나 여디다죠 아마즈 그 조히가 무슨 뜻 숨조라 더히르 무슨 뜻 쪼쪼다 땅이 카사지즈기나 어자와 콘지즈기나 저리 콘가 요무라 샤트칸 고마무이다 땅이 오다 아마 혼더 적세소나 오트르가 난당가난드진다 아무원더토체소나 돈자르무 카니브적당가난드진스달리 오타미 실름체심글라카닝이나용 아이트카카우라는다 르긴체와가 무찬짐즈미달리 오타미 쿠니촌체카과트뇽잠바즈샤나 오탄도무즈리 티한체니 무찌팅가르곤데치케고라나용 오탄가튼친가 아만데 어서친다르고지지라 어서촌러가서르체다땅이 아르가츠기즈브체셔거라 서촌러종치긴인데과리 메일컨뎀부토마 무찌팅가르곤데치키나 오다 아미 하라는 거 쓰자나 군다 하라 적다 등이 구야라 조금 조금 간쯤데 아무 로로 칩트 대름 근이 전직 가는데 돈돈을 아르치다 등이 맞정나 말리시니 같이 말하니 거기 가자 가자 말자 그등이 리서 등도 막은 그등이 뭐는 안 쓰시니 년안 쓰 그등이 어떤가 저 지금 쓰다이 저 등도 마찰이 러치다 쓰다이 마치다 쓰다이 어떤가 년 아마르등 쓰기 저는 아마르등 큰 저다 등이 어떤가 길이냐느리 말은 잠나서 그라카니 다음에 아종책과 과정용 잠바즈샤나 아영도 모습이 다티한치니 아파즈가 전나라 회따라 참아 참투노 두따라 르마르길노 어다 아파가 전나 마르친디 그거 체크타던던 어떻게 샤리던던 근데 능하라 어고치냐에 다땅이 어고시 줄고 불고니 거거다 능아 뭐가 모자는던 들다땅이 노지르 끝이고나 어고지르 잠투거도 아이고나 치마거터도 아이고나 어저마거 깨르고나 어당아위 찍스가 쳇도 카사지즈이나 어자와 ᱡᱤᱥᱜᱤᱱᱟ ᱠᱤᱛᱚᱞᱚᱝᱟ ᱪᱟᱜᱚᱱᱟ ᱨᱟᱢᱩ ᱴᱨᱟᱠᱩ ᱜᱚᱱᱟ ᱡᱤᱝᱜᱩᱨᱱᱤ ᱡᱤᱠᱛᱟᱝ ᱪᱷᱟᱜᱟᱫᱟᱛᱤᱝᱤ ᱚᱛᱟᱱᱫᱚᱱᱟ ᱛᱤᱱᱪᱤᱝᱜᱟ ᱦᱟᱢᱟᱱᱤᱜᱤ ᱛᱚᱨᱠᱟᱱ ᱠᱷᱪᱟᱛᱤ ᱯᱟᱡᱤᱵᱡᱤᱱ ᱠᱷᱛᱚᱯᱛᱤᱜᱮ ᱠᱮᱱᱤ ᱠᱷᱛᱚᱜᱟᱥᱟᱨᱟ ᱠᱮᱱᱫᱟᱛᱤᱝᱤ ᱚᱛᱟᱝᱟ ᱪᱩᱨᱩᱵ ᱛᱟᱨᱡᱤᱡᱩᱜᱚ ᱠᱟᱨᱜᱚ ᱚᱛᱮᱨᱪᱤᱛᱚᱝ ᱫᱮᱛᱚᱝ ᱚᱛᱟᱱᱫᱤ ᱪᱮᱛᱟ ᱦᱟᱱᱟᱜ ᱴᱨᱤᱱᱫᱚ ᱥᱟᱢᱠᱤᱢᱟ ᱪᱤᱯᱟᱡᱜᱤᱱᱩ ᱚᱛᱟᱱᱫᱚ ᱞᱚᱥᱨ ᱯᱟᱨᱜ ᱥᱨᱟᱛᱤᱱᱟ ᱥᱟᱠᱮ ᱢᱩᱠᱩ ᱟᱯᱥᱱᱟᱣᱱᱩ ᱚᱛᱟᱱᱱᱚᱨᱤ ᱦᱟᱢᱟᱨᱤ ᱭᱩᱱᱟ ᱥᱨᱩᱣᱤᱪ ᱠᱨᱤᱥᱟᱨ ᱡᱤᱡᱩᱭᱚᱱᱩ ᱚᱛᱟᱱᱫᱤ ᱛᱩᱠᱟ ᱟᱪᱩᱞᱚᱱᱟ ᱪᱩᱛᱚᱱᱟᱨᱟ ᱦᱟᱢᱟᱡᱠ ᱨᱮᱭᱟᱨᱟᱝ ᱜᱩᱱᱫᱟᱡ ᱪᱚᱝᱤ ᱭᱟᱥᱢ ᱡᱟᱢ ᱥᱚᱱᱫᱟᱡ ᱪᱤᱱᱤ ᱚᱛᱟᱱ ᱢᱟᱪᱤ ᱛᱨᱤᱱᱫᱮ ᱠᱟᱨᱜᱟ ᱞᱩᱪ ᱛᱨᱤᱞᱚᱱ ᱪᱚᱨᱛᱩᱜᱤ ᱡᱩᱜᱚᱢ ᱵᱮᱨᱟᱱᱟᱢ ᱪᱚᱞᱤ ᱚᱛᱟ ᱱᱫᱟ ᱠᱟᱨᱜᱟ ᱧᱮ ᱪᱤᱯ ᱪᱟᱡᱤᱵ ᱡᱩᱜ ᱪᱷᱟᱱᱫᱟᱡ ᱠᱩᱞᱩᱱᱟ ᱨᱟᱜᱟᱡ ᱫᱟᱞᱤ ᱞᱩᱨᱟ ᱴᱨᱤᱡ ᱜᱟ ᱪᱟᱛᱟᱱᱟ ᱫᱩᱞᱟᱱᱟ ᱪᱤᱨᱟ ᱦᱟᱱᱟ ᱜᱟ ᱴᱨᱤᱱᱤᱱ ᱡᱟᱡᱩ ᱪᱷᱮᱛ ᱞᱩᱨᱟ ᱛᱤᱱᱟᱱᱤ ᱱᱫᱟ ᱠᱟᱨᱜᱟ ᱧᱮᱢᱟᱱ ᱡᱚᱛᱵᱨᱟ ᱛᱚᱢᱟᱠᱟᱢ ᱛᱩᱡᱜ ᱢᱟᱭᱟ ᱫᱟᱛᱤᱝ ᱦᱟᱢᱟ ᱴᱨᱤᱱᱤᱱ ᱛᱟᱭᱟ ᱞᱟᱡᱚᱱ ᱫᱟᱛᱤᱝ ᱚᱛᱟ ᱨᱟᱝᱜᱟ ᱥᱚᱱ ᱦᱤᱠᱟ ᱛᱤᱝ ᱤᱜᱤ ᱭᱮᱥᱩ ᱠᱚᱢ ᱥᱤᱱᱫᱤᱨᱟᱠᱟ ᱨᱮᱭᱟᱵ ᱠᱤᱪᱤ ᱡᱤ ᱯᱮᱱᱡᱩᱨᱟ ᱟᱨᱡᱟᱢ ᱛᱩᱞᱚᱵ ᱡᱤ ᱯᱮᱱᱡᱩ ᱚᱛᱟ ᱠᱚᱴᱤᱱ ᱫᱟᱢᱵᱟ ᱠᱟᱯ ᱥᱩᱱᱫᱤᱨᱟᱠᱟᱱᱤ ᱱᱤᱴᱤᱱ ᱪᱤᱝᱜᱟ ᱦᱟᱢᱟᱱᱤᱜᱟ ᱟᱢᱚᱡᱮ ᱫᱟᱛᱤᱝ ᱚᱛᱟ ᱛᱮᱨᱤᱱ ᱠᱟᱥᱟ ᱩᱪᱟᱝᱜᱟ ᱛᱚᱱᱟ ᱠᱤᱱᱡᱜᱨᱟ ᱞᱚᱴᱚᱢ ᱩᱪᱟᱝᱜᱟ ᱵᱮᱱᱟ ᱠᱤᱱᱡ ᱩᱪᱟᱱᱟ ᱚᱛᱟᱱ ᱫᱚ ᱢᱩᱡᱜᱤᱱ ᱫᱮᱱᱭᱟ ᱤᱜᱥ ᱥᱤᱨᱟ ᱠᱚ ᱤᱜᱥᱮ ᱪᱩ ᱫᱮᱛᱟ ᱤᱜᱥ ᱥᱤᱨᱟ ᱤᱜᱥᱮ ᱪᱩ ᱡᱤ ᱚᱛᱟᱢᱱᱤ ᱢᱟᱝ ᱟᱯᱥᱟᱱᱟᱱ ᱫᱩᱣᱟᱱ ᱢᱟᱨ ᱪᱷᱟᱱᱤ ᱜᱚᱜᱟᱱ ᱟᱨᱵᱚᱱ ᱢᱟᱨ ᱛᱟᱱᱫᱚᱢ ᱩᱨᱡᱟᱯ ᱪᱷᱤ ᱪᱤᱠᱚᱥᱛᱟ ᱟᱭᱤᱱ ᱛᱚᱥᱚ ᱢᱟᱢᱟᱞᱚᱭ ᱛᱟᱝ ᱤᱥᱟ ᱠᱤᱛᱨᱟ ᱛᱷᱟᱢᱡᱤᱜᱤ ᱛᱮᱝᱜᱤᱡ ᱢᱚᱛᱷᱚᱭ ᱜᱤᱱ ᱛᱟᱨᱛᱷᱟᱢᱟ ᱛᱟᱠᱤ ᱫᱮᱞᱜ ᱱᱟᱢᱮ ᱪᱮᱨᱟᱝ ᱡᱤᱱᱩ ᱛᱟᱛᱟᱭᱤᱱ
1: ᱚ ᱛᱷᱟᱢᱟ ᱫᱮᱢᱚ ᱟᱱᱟ ᱪᱮ ᱠᱩᱡᱚᱱ ᱫᱚ ᱠᱟᱨᱢᱚ ᱡᱟᱱ ᱠᱤᱱᱭᱟᱱ ᱡᱟᱨ ᱫᱮ ᱪᱟᱛᱷᱟᱱ ᱞᱚᱵ ᱪᱩᱝᱜᱚ ᱛᱟᱢᱥᱮ ᱯᱟ ᱪᱩᱝ ᱪᱩᱝ ᱞᱟᱱᱫᱚᱵ ᱫᱚᱨᱡᱤ ᱤᱱ ᱚ ᱞᱟᱠᱥᱚ ᱛᱟᱱᱤ ᱛᱮᱨᱟᱱ ᱛᱩᱞᱟ ᱪᱩᱠᱟ ᱡᱟᱨᱜᱚ ᱛᱮᱠᱟ ᱡᱤᱱᱤ ᱫᱮᱞᱤ ᱥᱮᱢ ᱠᱚᱝᱠᱟᱨ ᱜᱟ ᱵᱮ ᱦᱩᱛᱟ ᱟᱛᱟ ᱫᱟ ᱛᱟᱱᱤ ᱛᱟᱜᱟ ᱪᱟᱱᱭᱚ ᱨᱚᱝᱜᱚᱨ ᱜᱟ ᱪᱟᱱᱟ ᱡᱟᱱᱥ ᱜᱨᱟ ᱞᱩᱝᱟ ᱪᱩᱨᱩ ᱥᱟ ᱥᱤᱱᱫᱚᱢ ᱱᱟ ᱡᱟᱱᱥ ᱪᱷᱟᱛᱜ ᱥᱮ ᱪᱚᱫᱱᱟ ᱪᱷᱟᱱᱟ ᱜᱟ ᱯᱥᱟ ᱥᱟ ᱡᱟᱝᱜᱚ ᱧᱮᱥ ᱜᱨᱟ ᱡᱩ ᱥᱟ ᱡᱟᱝᱜᱚ ᱛᱟᱡ ᱢᱟᱨ ᱞᱩᱠᱷᱟᱨ ᱛᱟᱱᱭᱟ ᱢᱚᱱᱟ ᱜᱟ ᱥᱟᱢ ᱥᱤᱠᱟᱱ ᱨᱮ ᱚᱢᱵᱟᱨ ᱱᱟ ᱜᱟ ᱛᱟᱨ ᱡᱤᱠᱟᱱ ᱨᱮ ᱠᱟᱜᱟᱝ ᱜᱟ ᱛᱟᱢ ᱥᱮ ᱱᱟ ᱡᱟᱜᱟᱝ ᱜᱚᱝ ᱩᱢ ᱪᱚ

회차도 그 다이정라 회차도 그 튼드라 대식티니 다른 근데 니마가 처모드가 럭고지 니마 처모드가 럭나다 차르지리 아 더니 대인지나다 어 니마 뜻가 따고 그 대 지금 차르지가 머리 곱기고 같이 혼주지나 지금 대부터 특고드 있는 단다 이정 먹는 단다 얼고지 얼까는 단다 아 디한체니 랑게 양지 니마도 초 대화 치는 단다 또 못기나 아 다 니크스 회차다 지휘결이 지금이 콤바요 디사도 올라주기 잘지다 탱고게지 원칙 냠주군 그노 차드레든 동이 땅만 템비 함룩셰 봐 다 동이 땅만 나랑아 지 테스타군이 저랑 그지 쳤을 건들 지 함룩 난다이 너무 이문인게 디터나 쳐기 그드나 회차다 올고주 양나 아진 쇼온주 그지 회차들구나 초고 홉종드게 난자그 리카드글이 난자그티 진드가 요카드 쇼온주다 하진 그가 챔보레라 디젠그 다 함루이 드게드 회차디 동이동 만템바가 함루이 도모이나 회차다 올고주군 차지가 진드 종모트주 됐다 아 드게드 노파요 그다 세고가 공근데 인지나그추 데랑거 회글록 비칸 톤덕동 이 삼치랑아그는 그 삼치 동모 와튼기 회글군 차지고 와세군다리 틴토니 회글록 비칸 톤덕동 이 삼치랑아그는 그 니파무 쳐드르즈나 셰프타던 아르흐타 데브니 회글록 셰바 다 셰프터 따와즈그라 아르그무이 따지즈 나니 오가나가 나니가다 데미 회로셰바 나야 조레시 아 샤프타던 아르흐타 데미 회로셰바 고치모드레즈나 회로군 옴츠르나 샤프타던 아르흐타 인츠므지 그담시셰바 디르니흥 와프튼응가 데브고거시 저실라 샤프타시르거트즈나 뉴 모즈케 샤프타세란데 스카이그 솜트나스탕 다르닝 로바치브진 이근데 레디진 샤프탈록 바터 임브른 도물 도닝이스 샤프타세란 양땅 챵타록 발라고그스 지브셔 양땅 챵타록 기시나 아점친 쳐드르나 이치 대치가 록고바 젬버 탕가니 바탕 탕슴버 레프고 다줄 탕 모머 다티 찰릭 슝 요사디 통탑거스 다 고요록 그거 ngon tsarwa da kuchha dhirizna shabtara rakhta niga chiga damsi ye kyu, damsi ye hi yu tada hachang ga ga chenpore khunchu jina chiga kargi wafting ga ngani deb ju ta chazga shabtasi ga zina nye manga zika kargi shammu yi cikang reri yi ni cik reri yi ni kati nu ti nyanga ta shabtasi rgitasi reta ra shabtasi gunu ta modu mara tongi ga shabtasi gunu cha modu rizna yangtang kyaarta aluk ju 데고고 그 저가 영당 자다잖아 저가 영당 자다라고 그러는데 군주지나 회자대 통 동호티 니바티 섬바티 인디니 소나다 통 니바 섬바타고 갑토가다 아는 그 팁티 통 동호타고 누구 갑토고 지 차송는다 차르 고송는다 다타 티니 고아 말는다 안단다다 통 니와 섬바티 토나 다주단 통탑 그 뜻이고가 디한체니 рыхта сегунудыч мозга кугу куачхилин кугу зна рыхта сепан малали куалын пачевжин мыхшир тыңшыки тыхтың жылаптыни мерцил конаны базы мэнди дені қысыңнил ватын жавыр мыхшир тыңгавши шипи ламсын нәңгіғ дыртеван зын табаши енгейс мы намкер жембіра хуячавлығына дегі нәңгіғ зынгейсір дегі нәңгіғ зынгей шипаны хуялық нерцілін жоқпала куа мэмбір дені деп жегі нәңгіғ зынгей бала ку рынгір гемкүр жігіне шефтадың рықта депсе хуялығыла ғали пикадан шың панба чегі тізекуға та рықта дұғы чымозырзына чу немаңадық куалың чымозырзына та они кызынцылыни кыргы тхрэрини они кызынцылыни та тойнын данда тийнын данда намозгини гама хатону тийнын арыктасы кукэс ретара арыктасы куну тамозы марэз арыкта дугуч мозрызна кысаңнил ватын жаур мыхшир тангавши би ламсын нангыг тэванзын таба та хунжужина жугмуини кыргы тийни эни хлинин жогонара тийнаны кыргы анангыгнда та аргы тамни зын тамни ndamudga kuku gasi nye namgu jinta huichalagna tiga nangigang zingu chaga nangigang zingu jinta kishaynundu chizga kuwa lingu zina nangigang zingu sagunu huichada kargi nyermu yulagnara tinang nangigata zontang nangigata shimu yinita ju ne shimu yi kuwa lingu ndangjig ju ndatajang gachin porda sekuga
디젠거 데랑거 삼치라 니빠

0: 토니 도와 안유아 모뇽고 도와 안유아 모드고 쳄저 강틱 뜻이고가 쳄저 강틱는 게 쳄저우 강강래
1: 쳄저 강틱 세폰타타 고타 명드라타타 예라 마용고
0: 가다
1: 저기고 마이가 저기 아 얘라 마용 거 되냐 이가 지금 시끄러 얘라 마용 거 좀 뭐 마용
0: 너디 디아 저저 강틱 그 저저 오는 거 저처럼 마치니가 그리고 다 마치는 그 좀 돌고나요 까지 레라지
1: 올레
0: 올레 올레 어 저처럼 마치니가 리다 잠바니가 뭐 희가지
1: 잠바니가 이러면 고모 다 터지가 주시거라 이제 말봐
0: 야 티너지가 싫고
1: 야
0: 더니토아 삼바모드고 산굴피 티친데 다토아가 치더라 산굴파가 티친
1: 산굴피 티치네
0: 응
1: 나 주치사고 고 저 담바래
0: 저 담바마래 야 직직과가 치와 주 특녀고
1: 어
0: 잠깐만요. 야케 야케. 어 제리리리. 리. 하, 상급하게 뒤친다. 다 직직하게 뒤집죠.
1: 어. 네,
0: 저한테 일단 하청 그 늙. 야, 저와 저모님고.
1: 야.
0: 아, 저와 저모도고 영이 좋게 된다고.
1: 야, 야.
0: 아, 예를 샴나 가야스 메뚜군다. 마르스테브나 온리어 나흥다. 저글.
1: 가르터라 고타 명그라터
0: 이어 샴나 가야스 메뚜군다 마르스테브나 온리어 나흥다 가르디
1: 통카 통카
0: 통카 어르
1: 네 통카리
0: 리 통카리 리 나다노 하정득 야드니 토아 응어문인고
1: 야
0: 야 다시 뜨지 볶은 거래.
1: 그래 다시 뜨질 다시 그거 마음으로다 와가 얘네 와가면 또 알아.
0: 다시 뜨질.
1: 다시 뜨질 지나다. 콜로. 지그레모 동그르 지그레모 원바 지그레모.
0: 콜로 동그르 원바. 다니.
1: 가 세냐 지나.
0: 세냐.
1: 세냐 지나다. 바타 지그인다.
0: 바타.
1: 왜?
0: 여리 어.
1: 바타 시나타 카르타 디

0: 야도부 초대모이나
1: 어 도스바 데모
0: 데모이 토포탱 렌센디나 가시토나 가스샤
1: 아
0: 촌다나 토와즈 갈나 고르기 자요 토마라 라닐 고트드간도 디즈기나
1: 아 팔세 코냐
0: 파든도 파일스 제코 코냐 화든도지
1: 아
0: 리에 토포 화든도지 리르기 찾기
1: 리르다메나도
0: 나랑아다오나스기니
1: 아
0: 야 디나니 촌다니 토와즈가 갈나 고르기 자오 치레진용고
1: 야
0: 저 동호 모두고 캐튼다고
1: 야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르 쇼그랑 체클
1: 어른 톰붕고 그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르 쇼그랑
1: 요지가 지켜봐야
0: 다 요지가 지켜봐라 뭐시가 어른 톰붕고 그 탕크르 쇼그랑 어른 톰붕고나 찾고 그 Арахсигм тонангона чазгоко.
1: Лавтир ба.
0: Лавтич кмар я, та чазгоко. Лавтим ни та ямба чазгоко. Тарчу. Тарчу. Ара. Рела. Тарчу гора.
1: Ри.
0: Ари, тарчу гора. Арын томбунгог танкрах шуграндана тарчу горго.
1: Я.
0: Оле. Я то аньо мунго. 저 아니오모 주 총헌부 송엄뇨
1: 뇨아
0: 야 총헌부 송엄나 총헌부군 초르닝아 송엄뇨
1: 대성만
0: 초르닝 구엄뇨
1: 구엄뇨아
0: 야 총헌부 초르닝 그 영아 쳐세 그
1: 마하데와
0: 어 어리 총헌부 초르닝이나 마한데와 야 더니 저 학생 밤은용고
1: 야
0: 저 학생 밤 오고 니 다르마즈가 리파가 살았대요 그.
1: 니 다르마즈가 리파가 살았.
0: 원래 리파가 살았대요 그. 니 다르마즈가. 양이초 담시득대고. 기티는 그 그랬대고. 니 다르마즈가 리파가 살았. 니자라 이제 니자라 나 니자라 즉 니자라 든 도체르.
1: 니자라 든 니자라
0: 니자 이제 니자 나 니자 즉 니자 든 대충 난 그 지금 내보고.

0: 마호너
1: 로비요
0: 야 도보응친 응원칠린 친나가 시금요
1: 오문칠 트리트리즈가
0: 신용하다 지르가시 마노 따선 레디 야야야 니나도 대한 조샤가 안가니와 고브디고 다저 지금부터 크롤레 마탑다다 문제나 동물이 차야 야니 그 데모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너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너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스딘제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적년층큰 월클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클 등등 클마멍 스중거 냠질기르비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스카브자와가 아토민젠더리 총원젠클거 일능인 슈닌젠더라 신큰젠식 응스터그지바 로아 퍼그바 스탠더 로마 삼튼 거무니가리
4: 할라르글라 야다 고오야 롱당 아치나가 로로로 고오야 르생고 에나생고 디느야 르생고 마치터가 디느야 처마치여 저르지나랑 존느야 냐세르마스 마사브송르야 저가간난 조가싱고 디느야 르세르가 에나세르가 디느야 르세르가 데치나토가 디느야 데체포카타가랑 존느야 요하마스 마사브송르야 가까나 조가 생아 되는 야스

다 고야 로간다 치나가 로로로고야 다카르니 흑근곤 바치야 강오미 소치이는 나고야 다키동고미 볼타고야 카조찬이 흑근이는 고야 라송라르니 치나저이는 고야 저가스가고난더이는 고야 탕성크라참바타뇨치야 땅오미뇨동요나고야 성세로크가크보라고야 따라차니 끌리는 고야 따니라시크 양이는 고야 사마리 성성시 무쇼야 롱오미엔 조지 있는 나고야 대체 포토가 크보라고야.

주담일 더버고 영시트부대 트베일 할랄갈 야다고야 로간다치나 갈로로고야 샤크디엔 그르질체이네야 신조모코가다마르야 나가사스가스가니 송마스가도고야 송조가라 송냐냐제이네야 송세마송인조제이네야 니가마니나 소쇼모인게이네야 트가카리에데르질체이네야 마오모코가다마르야 사카스가스가니 카다케야 스가코타 가냔제 인으야

0: Khabri dang zhenzi.
1: Biri tang ny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5: Sengling yagung kamsa, xiamla zemling ki tirin kasang xibi li zhen shu yin, ting di li zhen ki nang dun zu ni.
1: 中国永健区七个区越国会根据盲图津贴七个越国会中国年龄什么进行越别国事堂中国不是年龄了立即提为其话表现越别国中国党哈萨斯电瓦尔区随军苏里年龄期地堂塔桂冷部流萨巴萨美国一些亚玉美给参与会越国区策略区越国
5: 유럽기 변주로 판뇌 동화라 녀가 숨체 유배 고소인
1: 샴러 팅디 레진키 낭튠 십트남 센저나
5: 딜레군의 비비네스 딜레순투 치게기 유고와 균투 망도 심어타 냠랭기 낭튠 대외 표송 속서 신유진 치게기 유고외 중국 루주타 리롱 링내지기 제바 냠랭 대외서부터 비 중국 계정 공신기 표송 소비 제고리 지계기 유고와 민용화 시기 이원 총리 냠리 체비 로커국유 자토 유고 레디기 정시 능력 바라 딜류 계정 공신시 지계네 유고라 용계 모두 망도 심어타 주공장 이시아 샤마타 이시아 샤류스 군이 유럽타 갸수 침빌링 바라 갸치로 진유 공신기 님 당문에 조배 바라 비진기 지계기 유고와 미팅 지축지 하라 니련 슈바디 뒤송리 갸진 유시접시 차 주바르유 세전기 지계기 유고와 미팅 시리 된동 국제 조미 숨라 내리 슈바디 퇴송리 갸자 구사니 바르유 니세낭 호난 장자제 예금낭 세실링토 도자리기 루가르타 므미링네 슈샤 짐드 제메수 첩든 세바타 중국타 지계기 유고베 가주 괴제추 중국 수규망수타 퇴진기 남버서부 냠도뇽르 제유 지계기 유고베 중국로 유고로 제베 산에 갸치르 조아타 냠레 남자 제망도 조신유 콘스 河南 타이항 리구 로마르 규디 듄투기 망수 냠수 뇽아시 주미타 산에 사토토 비리 시바타 스촨 청두 두부 지링투 나위 닌시타 중루 소리 시도 시바르 규바 안회 당모 롱동기 나종토 조참 지신 안회 루규기 주미 뒤강기 튀모모인비 냠유르타 도린이 개파티 냐준 소아지 시기유 총기 총셉타 총무슝 치중카토 중국의 유고르 지베 남부 삼봉은유 산내망부시기장 지계기 유고와 협주체배 추세 균투 토로당리 중국의 유고를 체배 냠린 렉소당유 니세공 상하이 상하 유고를 총재체배 협주대내 주보타 浙江기 지계 유고와 협주체배 리대 협주례디 서주진부르체디 링류람디 차르구타 직투남비의 바승항유 계주동주 계주 체로 소기뉴바 나소드니 시계기 유고와 대랑앙 체르규타 기난 퇴비 유고르 체바르 잠디 체규 중국 링내기 튜무마인비 이왕 초쇼타 남아기 링내 유고르 남바 대자기 지소 쿠류 제리 딜루춘투 게나라 용겐기 시계 유고와 균투 바르규 계급 내비 유미 도담 주기 정시 령명 바라 딜루다오 당문의 계배 바라 계용기 가고 칸니 시계와 미팅 지 초동 이게 좁게 상라 십실 체바티 뒤송리 갸지 주구창아 바르유 차토 유고리대기 정시령명 바라 니도니 저루류 춘투 지계 유고위 중국응아 콘수 차용 닝아 학삼 대바티 뒤송리 갸지 주구지 바르유 중국의 유고를

0: 제바타 중국의 유럽 제바디 콜라시부르 답격 중요 지역의 유고와 대외 망부에 년남내 중국의 시도 제바라 이쯤내 마디에 바라 랑몸에 중국의 규디 중국의 냠내 지기규
1: 예차 현동 예지기 총례탕 변조르 심주칸키 토림 심주부 시라완키 사르괴베 제투엔 진트탕린 지크 조시지 진핑키 보스르게급키 동린 첸보시 제괴베 뒤주 개진 뒤나오티 팅급 점린러 제피 제롱조르 련로유프탕 보스르게급키 태외 슝창 록튼키 개지 제름소화 꾸디동치 도표 리게 비화 편토휴 중크 천재탕 수준리시 정진 멍시지크 장도 피게소 캡콘키 장외기 리체된티 시진얌주탕 마초 라세얌리에 미슈 마자사르비소키 제답큐 보즈르기급키 얌레러 리게 티외치워 비신유지수샤 시라완키 중크 보즈르얌리에 딩섭탕 띠엔디용 女不开心端于不堂中区三边五康三片撇给了盖格胡大切不堂博士通女区娘烈其堂托门端铁所列秋菊堂成真前江多撇开三塔拉泽索卡公区博士给个区娘烈滚切米牌盖切东华归地当地博士给个区娘烈撇给了立即开心皮于不是
2: 中区博士给个区所列三十三片弱点之外族班归地动力博士区五种两列定色图动物汤三台开工区两列加起东会别村西时节松下西拉湾区中区内车体中国汤博士给个区米特人女别给汤两列点点族部汤咱们区米特人女两列增族族班归地动物
1: 博士给个批，每特人女给解决集团区五人组不组起，接到了采取定做决心。空气，提批给卓新批给个每特人女来自批给他，可能是批最高难修牌，可个体外盲我都有批。博士给个批子女他，先点不所讲，俺们这是批，来自开别他，最高所开工期。 俺们了兄弟给提，每特人女别给给春节给，别给卓新别给给不了，偏把体外门户冬夜日节送一批。西拉湾去，把三人俺们给温三特别开去呢，那么人心了都有钱。把三给给给七十六路他，别给给团子他，别给东当民政那下，团们别给了美国他，跟团俺们定时不同的地方呢。 过一段给他，全部用得他，每天把所做给开去，我些全部用不是。我当你是这样老，很多年纪了，不是给可难受不呢？别着提，春节些事，不是给可难受不提，很多年纪了，有人老领导会，让咱让大他，给咱点片，清真喜剧他团圆片，提边角从团圆了他。
2: 前这期拍通，感情动画，偏不有不嘛些。很多年纪前，三台春节给客现大堂，偏给卓新别给客堂，俺们来接拍。兄弟脚板下，苦个体外忙活，对于接送下。西拉湾去，每特人女堂，人女所穿，团来人婆，江多拉在所，端车开公所。很多年纪一堂，中考了，俺们来给端了，全部单片，文件钱有不堂。
0: 空气，体外开讲就行呢。很多年纪一趟，中区团员人不难，忙些只管他，哪个啥别难块，落在城镇老在所开公所，俺们来给忙些点不定月接送下。第一个问题，比如说，你晓得阶级基础是习近平给，第二个啥吧了？不是阶级基础级别接送厅级别，第三趟别从头说个。 上路中国博士的主席阶级监控里，博士的阶级国际别接送厅主管把作业的效率开展了。中国初期的国格数学的确看他，推门给文件制度之外，他中国的对呢，博士的年龄给做点了就送吧，国总呢，推门托他的亚特运气，为当初为对了面对学习送钥匙。三个月间这趟的期间，企业一直接见他，给我说给。 主席习近平给主席团集体开心热不当什么对能力，不是人家。

0: 내게 람수 폐기했다. 도비실 동치 가초 세대 낭유. 중국 보스르 주시 계급기 견제 균투네 코르규 고급 수치디. 보스르 냠리 진부 부세토 폐기라 군디 동규 저와 유지시에 유바시. 우르스 아시아 단시디 야스시모 쿠이키 심주 대내기 조진 사나 코이포이. 대신비 로줄 학삼싱 주시 시진핑기 뒤로 피계기 폐조 침보단 뒤니에 보세르기 응우주 냠레 띵섭도 동치 계산 대비 중국 로주타 중국 주시 접단 심보 뒤나와타 보세르기 냠레 남주 피계타 도비실 동치 니티기 뉴버 계진 뒤나휴 상로로 중국 콜라시비 호초 예급단 냠투 고이 뒤케타 냠레 니펜기 보세르기 닝도비 보세르 냠레 진비 춤제 대외망과 균투 균니에 콜라시비 호초 튜무 피계치 도비쇼 대외치와 직뒤 체규 이치 유지 송협시 대련 정다 도담루블링기 중국당 아시아 샤류난지 심주 디네기 주진 당지민기 중국로 청진멍시 지구의 속준타 미덥 인류 피규 뉴규 초규로서 개봉라 군디동에 대해 각세 뉴버 뒤니에 보스리 계급기 계지지소라 지배툰제 대외망화 뒤바르 니디시비 뉴버 대응유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진 보세르 냠레 진부 뷰세토의 피계라 나르베 군디 당니에 초카다 냠투 보세르 계급기 냠레 댄주 양교용비 계련토비 이치 유지송투 보세르 성바로 응억주 롭신기 첩시 변주 리베 계겐 제모화 펠리시기 주시 시진핑기 콜라시비 주구 정부시 뒤낭니에 보세르 계급주비 계급카기 대비 지도 대비 점리식 준바라 튜모토 군디 동치 조비 계신낭유 미덥 링류타 뉴주 장소 캡풍수 중국 응은세 대비 렉세 대유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르규 고급수세디 보세르 계급기 사르두기 냠리 나르베 갸시르당니에 콜라시비 정신기 제롱라 락단진의 카데조규 리구치기 유지송유시 에제오비의 시주심주 강기 토림로즈와 디미시이 주시 시진핑기 니동주빈류 샤먼기 제송토 사르두 정신대비권리에 보세르 통륜기 냠리 지단 뛰어낭디 보세르 냠리 로다 콜라시비 캡풍수 갸시르당규 초카기 상로로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와 디 고급수 체디 총퇴 마조타 청지 초규로 멍유 도지타 대신 미주 링내 비리소 개봉기 무주 냠리 나르베 띵습도 당니에 콜라시비 호초기 튜무 기변 송경 체규 리구 지기 유지 송도 갸가르도 자디 로브지게 토림 레드바타 로브지게 보세르 계급기 팅에 레드 튜주르미나 수글라리 중국 대공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팅 송크로와 창마라 보세르 냠레라 사르드기 주시탄 무주기 제도 고든 체휴 치로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르지 보세르 계급기 첸세소 개봉기 냠레 나르웨 띵섭도 당니에 콜라시비 호초타 라과르투 어브지게 계급 종류로 폐기해 주기로 고급 대외 망화 뒤규 리구지기 유지 송규 보세르 년지 리공기 어브지게 질람기 겐코르와 아양다이 보세르 계급라 남아시베게 낭튼 댐피에 상로로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진 초카기 개차슈리타 냠리 비리 빈준 지시를 진바제라 슝능 겜티 보세르 냠리기 망뒤 망시 균세 메바르 덴도 당디 콜라시비 정신기 제롱라 카데 조치 보세르기 로주 티웨 마마 코튼 제니 티웨 슝장 루튼기 콜라시비 주경 마나 준규로 군티 동규 시구시기 유지 송유시 보세르 계급 소송 리셀 헨소기 제뉴 피게 레든 속중기 우르수쇼기 김으로와 알리나 신기기 보세르 계급도 로규 정신기 공민 망도 친해 초용타 인범망부의 냠레기 중시속디 총튼타 마조 무이자 첸세소 계급기 냠레 균체 매바라 띵섭도 당휴 상로로 중국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코르치 초카다 냠토 사다르 계급기 냠레기 명급의 돕쇼 모든 친해 보세르 계급기 팅럽젠라 고급 사바진규 이치 유지 송도
1: ཁས་ཞ་ཝ་ཐང་དུན་ཏི་ཧ་སར་སེ་དེན་ཁེ་གེས་ཨ་སཱ་ཐན་ནེ་ཆོང་ཁེ་ལུགས་ཁེ་ཐོ་སེ་སུམ་ཅན་ཁེ་ཐོག་ཅེ་ཁང་སིན་ན་ལང་ལང་ཐོ་ཐུ་ཝེ་མེན་ཁེ་ཆེ་ཅིམ་ཐེ་ན་མེན་ཁ་ཐ་ཀྲུང་ལུ་མེན་ཅེ་གུ་ཝེ་ཅེ་ཅིམ་ཅེ་མ་ཅིག་ཡང་ང་ཁེ་ཚོར་ཐུ་ཁེ་དེན་ན་ཀྲུང་གུ་ཐ་ཧ་སར་སེ་དེན་ཁེ་སུ་གུ་སུ་རེ་དེ ཁེ་ཆེན་ཤ་ཕུང་ཐོ་ཁེ་བེ་མོ་སལ་ཟུག་ཏི་ལ་བོ་ཅི་ཁེ་ཆུ་ཁུ་གེབ་གར་བ་ཐ་ལ་བོ་ཞེན་ཞི་ཁེ་ཆུ་ཁུ་གང་བེ་ཇོག་ཏ་